0: 기원아 그 이래 하시잖아 그 이래 봐. 이래 이래 이렇다. 조심하시지 이따 고도가. 이모 와 있어 가시기 때문에 기대 나 인자가 봐. 기원아 그 이래. 하시다 나 그 이래. 기원아 그 이래 담노. 다시 사람 반담다. 이모 와 있어 가시기 때문에 기대 나 인자가 봐. 기원아 그 이래. 기원아 그 이래. 기원아 그 이래. 하시다 나 그 이래. 그래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도 말다. 자 남진 된다. 시답답답답냐다. 오픈 나이트 트루노프. 시답답답냐다. 기원나 그 이래. 시답나 그 이래. 기원나 그 이래. 하시나 기원나. 자 자 조 세 자 뒤 토.
1: Yeah.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? You
2: were just doing one.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No. Okay, okay. So I'm leading.
0: 기원아 그 유래 하시다 나 그 유래 기원아 그 유래 하시다 나 그 유래 딱딱 탁덤 몇타 기원아 그 유래 하시다 나 그 유래 이마와 있어 가시고 듣는 기대 나 인데가 셋 도주 올 수 있다 고도가 앞에 기원아 그 유래 하시다 나 그 유래 기원아 그 유래 하시다 나 그 유래 세토쇼 시테이탄 슈따따따따미아타 기원아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다 그래 그래 그래 히노우 바라다 그 도우에 따